都要有断咗一橛嘅心理准备。咁啊，当然啦，就最好就冇断啦，亦都唔好因为惊唔见咗一橛咧，就唔够胆去做。唔好因为咧就惊唔见咗一橛咧而一蹶不振啊。